0: 아래 쪽. 난 스톱을 알아야 돼. 뭐라고 하시면.
1: 스톱을 알아야 돼. 미안해요. 별로 그렇게 아파.
0: 디스라이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야 그라 그나.
0: 저 뭐 아파 니 너.
1: 야 Allah 이 기름 이 기야.
0: 오라 오라 로 그래. 탄안구 양 탄안 로.
1: 디니 케나 다 줄로 아이.
0: 탄안 생기 양.
1: 오빠 이 기양.
0: 이기 간 디노 올랑 타운모. Happy birthday 야 양. 나비 아직 kapan 죽게 야 양.
1: apa tuh yang gue mikir kui?
0: Aku pengen gue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aerah tahu yang.
0: Moga-moga ada yang yang luar negeri ya balik ya sugi terus yang luar negeri ya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nya. Happy birthday.

0: 마지막 생각해 봤는데 사랑해 창호야. 이렇게 너 손꼭 잡고 잠드는 걸로 하자.
1: 아직 제 남편도 모르는 일입니다. 급성 림프종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.

0: 이랬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. 믿어.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못 붙여. 알았지?
1: 우리 비 울었어? 내 와이프 건드리지 마.
0: 내가 박창호를 진짜 많이 사랑하나 봐. 다 죽은 거보다

0: 여보. 나 오늘 장기 면회 갔다가 호텔 잤어.
1: 걱정하지 마, 자기야. 이거 다 금방 해결돼. 내가 다 해결할 거야.
2: 이 원수 같은 놈, 진짜.
3: 야.
2: 무죄 발끈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울 거야. 그러니까 당신한테 가족 있다는 거 잊지 마.
4: 냄새 많이 나지.